0: 세네 세네. 아차죠 안녕요.
1: 안녕하세요.
0: 두 프로그라마 린도 아마네세르 con la conducción de Cholo Víctor
1: Valerio Manuel Valerio Coyón.